대포 워든 제라 세바니 닝라 중신르 예포 저 다베 아포다 저네니 일로 낭도 마샤 와르 다베 카지르 마도시 저다 심니 데네네 네로 몬도 마주르나 균데 제도 마수지 나와 데메 아마도 아토네네 지지 지글레 아마도 와 테메 동게 마치지 유댄주 탐제라 장방은도 마주르보 퇴매 출시 마치지 랑두 티와 세네네 고숨샨두 메조보 소다 초지 마치지 샬라편아 소도로시 랑두 티와 마주르보 장스민 위노 마세르지 재미시이 주담네 아도시 주두 메노보 샨두 체도 마세르지 Lama, Midrashin, Twishi, Sova, Midivna, Miga, Yodo, Masrajik, Nuju, Harasa, Shimajan, Julivasa, Majumbar, Nuji, Yodo.